0: 조선에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단서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 인민들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1: It's not good for both sides that this negotiation go on endlessly. For that reason, we are willing to tolerate some of your proposals.

0: but we are strongly against the following two proposals. The 38th military demarcation and the withdrawal of all foreign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our bottom line.
1: Either长期分裂，要么有武力统一。 这就是杜鲁门的朝鲜半岛的基本方针。他与我们的谈判完全是被迫的。主席啊，我感觉，如果美方人员一直反对三八线和撤退外国军队的话，会使我们的谈判陷入死循环了。既然我们现在已经掌握了谈判的主动，那就做出一些让步。
2: 书面上可以把“三八线”这三个字摘掉，但是必须要让对方同意，一切外国军队撤出朝鲜半岛。협의를
3: 달성하기 위한 저희 의사 일정에서 38선이 군사 분계선으로 정하자는 제안을 철수했지만, 다만 군사 분계선에 대한 저희 측 어떤 양보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토론을 할 때 여전히 38선이 정전 붕괴선이라고 생각하는 저희 측 입장입니다.
0: I have made myself very clear on this issue again and again. The U.S. forces will not withdraw from the Korean Peninsula.
3: 만약에 이번 회담에서 모든 외국 군인들이 철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평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조건 외국 군대를 철수하는 것만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들의 생각과 의견입니다.
0: When the conflict started in June of 1950, there were no foreign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war broke out anyway.
3: 6월 25일 전에 확실히 외국 군대가 없습니다. 근데 6월 27일 이후로 대량의 외국 군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반도 인민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외국 군대가 조선 영토를 침략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기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원군을 파견했습니다. 결국은 평화 장착을 파괴하는 근원은 뒤치기입니다.
4: 现在是啊，一谈到撤军的问题，谈判就陷入了僵局。问题是。
5: 美国人一旦意识到辩不过来，就会搬出撤军是政治问题的论点，让谈判陷入死循环。马上发布，请示主席：一，撤军问题能否留在停战之后的另一个会议解决；二，为了防止谈判破裂。
1: 能否休会三天？是。为什么只谈停战，不讨论撤兵啊？这个道理说不通啊！是啊，这些天我们在诸多问题上，为了彰显我们的诚意，做了多方面的让步。我们的让步是不是会让美方产生很多幻觉？
5: 幻觉还不小啊！ 恩来啊，给克农同志发电报，不要纠结是什么军事问题还是政治问题，顺着敌人的思路掉到坑里去。我看还得再吵上个两三天。是啊，
1: 我看我们应该往最坏处着想。首先，我们同意克农同志休会的建议，这样不仅可以避免谈判的破裂，同时。 我们可以利用这段时间给斯大林同志和金日成首相发电，看看他们的意思。

0: 同意。
1: The U.S. will never withdraw its army from Korea. You have to make sure that Joy conveys this clearly to the Chinese Communist Army. I don't care how rude he sounds, as long as he conveys this. One more thing. Joy needs to make a point that we will not take any blame if the negotiations fail. It will be solely their fault.
2: Yes, sir!
3: About your demand. For the withdrawal of military forces before negotiating the truce. I have reason to doubt your sincerity in these negotiations. If this peace talk is broken, the blame will not be on our side, but on yours.
4: 당신들이 지금 외국군을 조선에서 철수해달라는 문제에 대해 회의를 거절하면 아직은 평화를 이루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전쟁은 여행도 군인도 아닙니다. 이미 정전을 했고 휴전도 했는데 아직도 군대가 조선에 남아있는데 혹시 미국군을 조선에서 관광시키는 거야? 전쟁을 멈추고 모든 외국 군인들을 집으로 보내고 이것이 조중 인민의 요구이기도 하고 전 세계 인민의 요구다. 조선에 있는 장병들의 요구이다.
3: As I have said many times, the withdrawal of foreign forces is a political issue, and I cannot answer that question.
5: Three days later, 至于撤军问题，可以待停战以后慢慢的解决。
6: 从停战谈判中美方的态度和整个远东局势看，敌人只打算在朝鲜就地停战，目的啊，只是为了避免在战争中继续损伤和拖延不决。他们是打算继续维持现状。
5: 现在三八线左右都有双方的军队，如果再打几个月把敌人全部赶到三八线以南，那敌人仍然可以拒绝撤军。如果谈判破裂，战争的结束那将是遥遥无期。
3: It's been many days.And you should realize that. As long as you insist on the withdrawal of foreign forces from Korea, this negotiation will go nowhere.
7: 鉴于你方始终纠结于这一点，我方同意暂时搁置。
3: What?
7: 外国部队是否退出朝鲜，我方同意以后再谈。
3: Recess。
5: 一个多月了，为了使谈判取得进展，我们已经做了很大的让步啊，也取得了一些成果，可是美国人最近好像有意在拖延，克农同志的电报也证实了这一点。
6: 谈判是他们要谈的，怎么谈着谈着突然要往回缩了？
5: 克农同志分析的很有道理啊，美国正和日本苟合，